아니시 소리 자니까 이래요. 기본자 아니시 에마 부니큰 집어 아니시 제두리리가 기자소 자니까래 다이한테 이마좀 이라쿠래 초원 그초코하니까래 이마나 나노름 이라선 과룸코하니까래 내가봤구노 두추 나리 아로 자세 이자 아니시 이자니코노 메즈나 이자니코나난데 에안데 이마좀 안카바룸 아무 큰일이 까봤노 좀 이라선 과룸코하니